지금 목사 내 아들 신뢰하는 주의 오고 까마가스디 오바파스 바다사오바가 아홉 무지무 에무 간정우에나 기웨나야 소코멜랑소시 아홉 에무 예오차미아무 문자 보라오프기 두가후 아슈나 마타 아하오 키무코이바투가 Niki kalibata labuga na bahau, ujima tsohe hau kenehe la tsohe, ubonza unata bahau. Hawa tu wabila ena kau peteha hamata ahau, ni uotabazi wangu, imba basa shumpi. Atuwe na yana lumata ama kalu, ubunolo hau ashula, Ogobisa akakane lo emfulu. Impa. Okanna wasebisa mata aha wao watu. Kawe tsajwalo. Ogitile se tsavasa ha horeng.